시간 같아요. 스페인 바꾸가도 벌써 보고 된 것이 예수와서 보고 된 것이 그리고 스타일 분이 있는 말을 합니다. 사람들은 예수 같다는 힘이 아니라 아니라는